0: 아,
1: 아니, 이봐.
0: 아우.
1: 이게 이만도 또, 며칠 이렇게 언약고도 그렇다고, 이제, 이게 이만 작았다고, 이게 이만 그만 작았다고. 응, 하이디 봐. 이, 뭐, 뭐, 동무 작았던 거, 이, 기냐면, 뭐, 동무 작았던 거. 아버, 뭐, 배고스테 백길에게, 어버스터, 꼭 사오, 이만은.
0: 응.
1: 응. 이제 그 사문가는 하나가게, 여자가 항상, 소파에 없는 이모도 그러니까 아버랑 당일만은 봐, 그, 그라이만은. 그런데, 안, 너가 사과 타내니, 뭐, 돈, 그라이냐니까 또, 아니, 백기고, 또, 이자면서 안 타는 소모업이야. 아버, 이만. 그래봐. 이제, 뭐, 자니, 저, 우리, 어버, 타고, 이제, 뭐, 그, 라이토 뭐, 아버도 또, 사, 뭐, 또, 이만. 그래봐. 에번, 에버, 타, 짬은, 럼지. 고소, 문남, 고소, 문남, 만남, 자본, 짬만, 아버, 배라. 근데, 아버, 이만. 그, 아버, 사과 깨는 옷을, 아니, 뭐, 내라. 나의 눈탈이잖아, 이봐.
0: 응.
1: 아버, 뭐, 이만. 이, 때부터 이 이만에 예보정이 이제 뭐라 그 배살 뭐 배살 그 미니로 시나이 미니 망소 사이매 미복 보한 사이매야 제일 배살을 놓고 근데 언제는 뭐또 사이만 안 먹고 그 배살 내게 배살 그래 봐 미니 작성 거의 사이까지 보이니 이네 이니 뭐 그게 잘하나지 사이만의 능만의 자기 차에서 배고 꾸는 커티 가로 그래 그 뭐 이 이만 자기 봐 때부터 뭐 이제 럼디
0: 이이이
1: 아버님 혼자 어쨌든 멀리 뻗을까 그 사모님 연결 나를 그 무시무시 두지우나 이마 이마 자고 이마 무시 나갔던 거 점은 하이디 봐
0: 이이
1: 이게 가이드하시는 팀들까 이거 꼭 사회자 모시는 비즈니스 것도 그 누나 누나들이 그래도 뭐라 이거 아버 자가 사모 아버 이미 자 사모 비로 비탐 타는 엄마 쉐도 쭉 제들 아라가 이만 가는 아버 또 사디 군원 못 버티 아버 군원 돈도 맞아 아버 타고니 뭐라 했더니 뭐라 했더니 내는 봐 아자가 이만 이만이야
0: 응
1: 가임 정도 다고 보고 보고 아 다고 보고 살팔 막 그냥 이렇게 아버 뒷번 저가 무슨 거 누구 누구 상가 아자가 이제 지금 막 보는 거 사지 막 그냥 거 수박은 많아요. 아자게 이만 마안만 가지고 뭐 하는 뭐뭐 커서 비보로 눈도가 아보는 거 보는 사주 편도 거. 아까 건 이니까 아주 이만해. 해지 봐. 세도도 아원 뭐 무시 거 살리 아.
0: 아더
1: 뭐 제가 하는 한발.
0: 더 한발. 아우 이 헨만이 아버 샥 능 무슨 저라티는 다니와 판동 아버 시자고 아버 눅사고. 제 마니너는 함자고 피아바 아버니니 바기 함야 하니 능 사이마노 능 아브노 이히 하니 망칸카이 니니 비싱니 판노 녹자고 능 드륵 드륵 카이 테보 엘엠 그릉니 시무 에바 만무 동고닌 타니보 따북 아부 시미야 샥 쇼이마닝 카 어버 하이게 제 카카몽록 졸리마노 힌디 졸리몽 Nonargi manai borok te hai diba. Oma ke cheng tumung joli mani bo kaisa cheng shoi man khangkai abo kebang ma jaga wo kaham ungo. Bahai ki kaham hangkale cheng joli mani bishing ti kaham nislaile hamyan ungo hai diba. Cheng joli wiki abono boi togai eba kuk shitra কক্থাই শিত্রা ফানো পেপলারি খাঙ্কে আ কক্থাই শিত্রাতে পক পগলাক জে খানানাই বরক নিথানি ওকাবো টংগ্রক নাই হেঙ্কে হেন বগিনো তুমুং শাক সয়মুং করে জলিমা রকনারক মানিয়া লুপ সয়ি মানিয়া হামিয়া দল পাল কিচিং তুমুং সামুং হামিয়ানো খাইগাঙ্কে

0: 궁카함.
1: 궁카함.
0: 궁카함.
1: 이 궁카함.
0: 이민 덕비뚜카 이제 까함 놓고 있다. 하여 디바 아닌글래. 예. 가셔 보러 또 반박이 삼고 있는게 보노 까함모 보시미 정가 보노 성록이 맞나이. 가셔 스튜덴 뭐 폴는 디기하고 있던거 보니 너고 마이랑 검 리검 그 번호 수바이만 수바이 보까시도 걸고롱이 창든 뭐 닥터 칸카 인지니어 칸카 바 카짝 카타 콜롱 가이샤 파냐 서클레 장가 번호 파이시리만 카르네 수메 보데 파니 사무탕이 창은 이게 여마게 수바이 라 칸케 도 판바가이 카함 나이 알 보니 바가이 카함 창네 부이바이 하미안 차간가 아바게 도 파고마양 나이 신이 쓰라이랑 나보 비숫 그 쓰라이랑 나승 가함과 고이 탈랑이 창만 간게 아주 쭉 선법 생 신이 덕하고 있잖아요. 에코트라이 생가함은 가뿐만 나이 이제 하면은 생 리셋 타이 백마 가니바 보존마 가냐 안가서 서생 때문에 한번 뿐가 함
2: 공가함
0: 나담
2: 공가함
0: 안 파라 아 기고고 상아 담간 거기 부지

사이치야, 나 함께 알기는 할게 때 탈출하는 걸 라이프 두꺼운 게 이랬던 말 삼으로 보너 그 약글이 세계 아벌 그달 예동기노 아 아버 한여신이 되고 페이롭선 그나마는 미신티고 스님 그 대부분은 오늘 꼭시더라 사카 바산이여 사카 아무 카나파노 카나야 할게 저희 동안이 이래서 크기 모노기 동안이 많이 타 아버 할게 동안이 뭐 아버 신 카오나 신이 카바니 줘도 신이 이제 삼은 고문 땅은 신이 다 발전을 때 이제 가오전은 이제 설권도 가면이 아버 신이 뭐 카바니 아버는 이제 뭐고 신이 땀나이 불프로 정말 미신 비가 너 참지가는 벌이 졸는 벌이 큰 차가 아버는 뭐 카콜로 이마 동안 이제 아버 헤이클라이에 있는 동만 감가에 아버 신이 탁구인 것 같이 아버 판구인은 아버 지금 이제 가나오이 저의 동만 있노 아버 신이 살로구이 동만 감가에 아버 가이샤 민이 판이 아직 소식만이 판 아버 헤이야 에이 이제 가이샤 다가오 탕만 힘마 탕후야 무조건 탕후야 아버는 가오 다락해 동만이 뭐 아버님 탕후도 이리 탕후야 번 어르푸는 마 탕후야 아버 할게 간호 그라케 또는 이거 하고 바이트는 다니오나 아버 이따 갈때 간호 그라케 감 우세레로 우리로 푸는 마이야 마니 푸는 마이야 가이 자원 마니 푸는 마이야 부채 맘마케 아해로 푸는 이박사 세레로 코야 디바 모바일 폰 놓고 마이야 바이트 마이야 아해로 푸는 카오 나가지 박사 박사 랑마르 푸냐 데어 리치고 그러니까 아버 보는 세레 푸는 지민어 러이클라이 마토미 아버 할게 이따 사이야 다북진이랑 그를 열어, 그러고는, 문어, 가, 한, 거, 보리, 탄, 가, 한, 가, 라이, 가, 한, 가, 해보러, 뭐, 해, 뭐, 해, 반야, 뭐, 따모, 와, 해, 그건, 꼭, 가, 한, 독, 사위, 번호, 러, 이렇게, 뜨면, 그래도 이제, 상가, 번호, 파짜리카, 아버, 해, 러, 이렇게, 요 아버, 뭐, 뭐, 카오, 라이, 뭐야, 소이미, 아버, 하이, 탕구. 이때서, 꼭, 너, 뭐, 크나, 가. 나만, 이야기로, 뭐, 파짜, 졸, 자기, 상가, 아버, 해, 러, 발차, 아르노, 거기요 아부 지금 시설 컨트롤돼 당연히 아판 지금 다니고 동원이 남고 있고 지금 이제 만나면 정말 이제서 만약 이판은 무척 만만치 않게 말이야 미저리 잡다 그러니까 아부 해로고 지금 가방이 쓴 락 당연히 안 오고 동원이 아부 로이냐 남고 지금 다니고 그러니까 아부는 지금 아부 해로고 소년이 남고 사는 뭐 정말 그놈 사회의 동원이 나우이 정말 높은 것 하나야. 그래, 아버, 저희 동남이, 아버, 해롭다, 이거. 우리 저라고 또, 아버, 뭐, 너무 삼년 차단, 그, 아버, 복피롱은 아버도 무슨, 저기. 하여튼, 아버, 저라, 너도 돼, 지금, 아버는 복만 필요없나, 마사나, 이거, 그, 함께는 마사나, 수발적으로 보이, 뭐, 하여튼, 니네 아빠, 그, 뭐, 지필이 될 만한, 아버, 해롭다, 학발 좀 다니고, 그, 다시 설명이, 하고 터는 난다. 아니요, 저리 자카 뭐 당연히 하시차 하시차 민기노 아버 빨리 문고 가냐 이때 고방을 문고 가니까 아버 가시시니 가고 저희니 가시 아버는 성을 당기. 저또 어찌니 아버 가고 저희만이 바비노 성 아버 또 어버 해대박 만년 성 야사리만 하야 이게 이니 카노 좀 가고 저니니까 아버는 좀 아니, 저도 카카오가 이 카카라긴 게, 어버피 소유, 그렇듯, 그래, 뭐, 핵이 따로만 없이, 농부, 공공품, 지금 부사기, 인품, 지금, 개발, 다니고는 어떤, 아버피 탕을 깨지, 개보, 개보, 아버피, 한이야, 설렁이 뭐 난겨, 곡방렁이 뭐 난겨, 샥바이 경고가 한 번은 동일만, 아, 그것은 사진을 매던 걸 한 번.

0: FM 우주인대.
1: 그러니까 사라사포인도 메가르 FM 우주인도 가나이 동네 카니타 쿠카 대북스노 람수고 엘름 그런가 반다오 대 벨라이 벨라칸 함바이 마로 어저라노로가 고브로카 FM 우주인도 나카나이 동네 바기 101.6 MHz FM 우진토 노노로카 타부카 티운 카이 카나이 동고 디니 알람 크릉 아판다 바게이 양 파이속 바자카 멜라고라 암사니 실리가티 카미 파싱 파이속 바자 피아 실리가티 카미 양 타이 멜라고라 아스카 에크방레 학살 옹수갸 아보니 바게이 디니 코럭사 타 코크나 응어로 루토비 쇼바갸 카나카 비니 뭉 신우 뭉 나하르카 풀랴 belaikano resap na kurung resap na bomusung jago tai resap bui botongo kebang ma resap mung rong no bo record khai gane knao abun bagi tini yang alam kreng pando yang facing faisho bakya bini khorang na norong na khnar nan bagi pare hinge senglai sen alam kreng panda haina hai nor ni bagi tini khnai dongri belai belakan hambai ozora khnai dong mani bagi logi dongdi enje khai di paya sak zora thanga yang bini loi kok sauna nor kha khnai dongri khnai manane bini kebang ma lang mani kothomarong no lamsuk lene bono kok brok fm ujento elam kring apando takungang lamsuk sini kok brok fm ujento ni elam kring pando bahai dong sagri dunung
2: kaham
1: kahno a kaham no ni sagra ka do sinumung nanai mung tamung khanini
2: ani bu mung khane pralat jamatia
1: pralat jamatia pralat mung kisa juda samnar khanini mung
2: bo khane ani amani besui ani yongri kai khata
1: nini amani besui nini amani busi ngake tabuk tam klai khabo
2: ani yongbri ta
1: nor ke yongbri hna bono nini amani busi ngake nini amani bini amani buma ha da nini amani nana
2: a
1: ngake seng ka bono ma kotor khni nu nor ke yongbri doko kre prola da belai mung khna to nor ni o kamio khorok bus borok tong na nok nu khong rok
2: chini yang 270
1: 270

0: 공부 바랄래 바르카.
1: 아선우,
0: 똥물?
1: 설사니 바기 담네 때 똥물 하서 다 끼사.
0: 안케는 그삽 관계는 코랑노 개셉께로 삽마야.
1: 아
0: 네,
1: 이제
0: 소돈이 말싸게 주로 삽마.
1: 그 소돈의 리섭이 안 소돈의 리섭은 바기 이노는 사이 똥는 개셉이 리섭은 아니 여러 매번은 인 바기 피역사 똥는 제제 무슨 때 니는 코랑노 사나미니 리섭이 카나리 마노티니 양 니니 로비동
0: 콜라케르 사나.
1: 이능 벽으로 서 비제니는 버카오 파이미니 능 완수도로 안 그래 어 마이크 셋 그래 능 완수도 하니 아수 위종 이노 거로 서 위종
0: 이게 번호 코랑 테이스 스케일 구조 못 하시는
1: 너 스케일 구조 고포노 타이사 카이디

오호 와티부터 샤고 난케 끝장파요 피랑 꼭해 길이 맞아요 뚱나요 와티부터 샤고 난케 끝장파요 피랑 꼭해 길이 맞아요 뚱나요 시리시티 이망노뜨이 시리망노누구 시리시티 이망노뜨이

0: 어머, 노예청 클라이네
1: 신난다.
0: 노예청
1: 오 카나토카 어부버 오 르사무고 버니니 코랑 벨라이 벨라크노 매칭 테 카나톡 수가 벨라크노 암바이 어머 헤게 르사비 카나라만 버게다 코카 프로라 바이 능 보프티 르사무로 카방쿠 르사 하노 로비다나 수리마니다 나 함작 라이마니나 몰
0: 로망송 또이
1: 로맨틱 자 함작 버니 르사무로
0: 아
1: 카방쿠 르사보 아바 헤르사무노 카방쿠 함자보 게타이 디브라 꼭 보러 그랬었네니 미싱고 3년 걸어놓는 저던 줄 한자국다.
0: 현저도니 샤이 따복절아야 해만도 그만은 하나 덕자국다
1: 다이 북극성에 엔티케 삼리노 자작
0: 손짓다
1: 촌지다니 너 아무도 강국 다이 꼭 보러 심다는 러사몽 러사브나 힌디로 러러사브
0: 힌디로
1: 와쇼시
0: 보러 사오 그냥 방라 보러 삽다
1: 힌디 그는 삼리 러사몽 저든 절 하나 덕자
0: 고마르산
1: 구마르산우 양 브리론케
0: 브리로니케 올가약니
1: 구마르산우 바이 알카약니 그도 벨라이 벨라이 포퓰러 보러 크로니 러사콘케 구마르산우는 보러 삼는 저든 절 하나 덕자
0: 뭐니 캐는 아시키 필름 녹노 미상 초이스 카이타
1: 다이
0: 나자르케 사문에
1: 알아서 물어
0: 못 들어

0: 쓰는 악물도 동대절락 안에 쓰였던 그만 그나로만 한.
1: 너 엄마 이렇게 보는 기세 기세게 그런 생각나 때 보고 말 서는데 히디 히디를 잡은 동고 따이 땀을 잡은 동네 함사고 말 그놈이니.
0: 우가 아도니로 방타바니 거절로 사만이 번 법.
1: 아저러니 아시기 동고 때 보고 방마 동고 딜해게 만타니 히 따이 잔 데리 남 지나 데리 갈리메 그방마 그방마 비니 아저러 너네 아저러로 그냥 앞으로 벨라이 슈퍼 두퍼.
0: 진아테리 겔리만 이케네 오 데이레 함 하모니 버트로
1: 기사도 아버 헤네 닌 코랑 바이 코랑 노스는 기사 카나데 닌 코랑 노 카나이네 코크테 제스 바나 응 땡도 기사 카나데 아버

노력 나이동 살아서 보인독 메가하르스 해페 무지엔도 호주라고 베레키리 판다 파딩게 하뇨하이 그나도 도르사 문 그나나니 파싱은 탕라이네

어제로 한여 한서 또는 어디 볼까 함 다인여로 크나이 동호 사라사 부엔독 메가하르스 에페 무쨘 또니 크나도 독니 코랑 반다 어제로 왕동호 알제 몰리가 노록 바이 반다노 바이 탕니 반다 저라 노록 바이 동랑나이 아와 스더라디 부일라 파싱 것은 그방마 반다노 크나라이키아 다북 바이 탕니 반다 크나도 독 코랑 쓴 크나도 크나도 그르사 몽로 크나나니 파싱 것 탕라이나이 바디 부일라니 크나도 독 그르사 몽 크나라이나이 마티아 독에니르사 몽로

르사몽 크나토토니 히야글로 하뇨하이 데이땅사 크나토토 르사몽 크나라냐요 저러쩐 크나나이 미몰 데버마바이 비니 쿡드이 르삽삭 르사몽노

하여 하이디 볼까 함다부 크나바디 꼭 브로바이 꼭도마 부박록 겐드로니 소라스트로몬드리 오미차디니 콜가타보 당가는 그달 송작 비지비 에밀리록 바이 꼭 람살라이마오 만작나니 동고 아로보돌니 비단소바 오자 송작가는 프론트라인 사캄 셉노테이브 그라클라이나와 겐드로니 사카몬트리 제피 나다 Integrated Training for Primary Healthcare Team No Sengirika Akasbani Phil Chukusi Songsama Salnorugitini Rajakhor Dilliwo Marathon Chongsojakha Akasbani Tai Judosoni Sebugrok A Marathon O Manjakha Tripura Rungkasar Naikung Bai Naikoljak Nui Sai Nui Sidok Bisini Maidumik Madrasa Alim Kusuk Maidumik Tai Madrasa Phajil Amjok Mungni Onkorni Tini Saklai Jakha Asazaratinyo Sini tini ni kok brok bai awai mani panda. Tai obuni yakulo noro khanai manai bangla kok bai awai mani panda.